아이블렌 아세 우치 마시 인약 바지 몽의 독자지 마곡 아농지 우치시어 아세 정지 드사요 아이가 팀드미 아이 리마 승바이 우치미음농 우치아나머듬지 바 승바라감 스쿨다노드미 따티당마방농 아우야즈루바지 밀로리 하이스쿨농 강아우티야 아세 부루알리아스 리마 승바이 드락사 양루시즈 마랑당 아이가디 이바지 마키네 그마독 아서바 밀로리 누니 아티봉이 트랜스퍼 욕 트랜스퍼 오더 앙오바 아오농지 바이 봉망가 봉망 봉망농지 바남 아초카가즈 이바지 알릴은 마랑 아서드말은지 산나거 아초카마 앙오가 기라거 아서 올라자게야시 리마송바 이바 아초키야 느메지 아스즈 대츠보 바이삭 아셀 증름드는 아사 아셀 증름이 바늠 당하듯바가 아그즈바지 아촉스라 즉지어능이 금속즈 녹구느가 아셀 무치스라 타감른 망농 르니바 다시 드사유르 마바 인약당 알리마드슴 아이가디 트랜스퍼 아오바지 리마 승바수시 증름을 와당농 자자바가 알리아스 바 아오바드슴 아 착농지 아망바보르 들롱쯤 알리바 디아주로 바이파노그넘 증르모아 아크츠 구당바 밀로리 트랜스퍼 유크 이바 트랜스퍼 아장아 증르미 바든 크지 쯤비너 다바이사라사듬 이당지 아능당 바든 망당가사유 구작티냐가 바증낭 녹닥 아시라 아시 나 요한 아마 알리즈 쿠발라 요한 다바이 아부다갈 사라사듬 아슬 이당지 중가이 아톡바 슬루상 요하나마 알리즈 다시 바 밀로리 동어글은 이닥지 알리어 아워듬 강아블라듬 그지용 바노키붕 이시가지 증어모농 강아 장라방라바든 아루구마바른 아이가 디냥지 리아스 이듬 단라마바듬 중가이 아톡아 아워드롱 점농지 lima sungbai tsungram tinsak. Iba mabang milori nung awar sindab nung yajang nungar chidin bai gang ngat mulung agaja lima sungbatin mulung achima aruku mabadim inyak. Idakji awar ishiga tamarin shiga ma transfer yok badim ganga mabalai asir jashidaba liyas. Lima sungbai panuktangji ashi na transfer awba tamalin jia tsungram ga liyar Tanai akizuktatra, kutakar sindungka nai angutsu. Asir takam nungkichi atalukar, ibachi tsungarmi mamatiti mali. Ba milori transfer aobaji, alima wadang nung tisayurga ama. Saga tsungram wadang nung, kutakar sindungka asushi, lima sungbanam rinam tsir liyasi. Pai itakchi tsungarmu angana, asir, tangarkina aiga arwa, Sendap nungji ten liasi. Lima sengba surgar ten zikpa gam semra semnung. Transfer tra semben aobama bang. Governor ter asemagi pa transfer nung pelar. Ta kezet nung atokpaji kuda changratam tsika. Asir tebangga tsika. Pa transfer siya governor ka pelabaji kuda. Saka pa transfer siya jagi kibung tak kongsi. Kasa district nung tanga masu, tanga district ka di transfer baiben yuk ba tiaji kuda taku liasu. Lima sengba lanua tupu satuk, pai takam nung upa tajaba mepilam tete. Ala lung tet, asir amitir kibunga nungi kibungkurit acak la kichai pener tetsi pendang mung lai panuk anitet. Tupu malir, Amizir cheerda, aipen sinzi anuwa luktinung yendet. Saka temulung tanga uchi shiali. Maba nungali dang achiuda, ala shia, tangari mitzi shia, tisimba lalai yukaka. Pa transfer yukpa shia, tsingrim sindunga pai angu. Iba kam simrasim, sorgar maba nung kinedanga, uchi mashibagi rungsin mubushi, misira mabindin. Pa transfer awbashia,
바이 독처 아우바 기봉농

마방 봉화 콜 드사당 아동 받은 그 다음에 다운 와 수시 아우슨동 든득할 담아서 우상 앙아시자 우상 아정을 와로 참일 우상 뚱디덤 야마일려 리넉농 윅셋 파랏 크람 그라민슨동 든득바농 나클레냐 든스마리아스 나클레농의 허가도 호토시에 세마에 숏봇 F57 농 월드 넘버 1 진장 퉁듯 수비달 에초가도 세마에 이바 진장 퉁듯 바수시 나글렌 치프 미니스터 니피 리우에 드낭상하가츠 아서 에 봉시 포미아 에어웨이스 아서 렐웨이 치즈농 어드바이저 아스자다마 쉼듯 우상 답은사 리나카작던 클레메 나글레농아 웨크셋 파랏 가런디 포 로스카르 아서 아지비카 미션 크라민 신동 튼적파지 다는 스테이트 루럴 데벨롭먼트 디파트먼트 롱처머 튼적 이바스노노 치미당 커미셔너 앤 세크레터리 루럴 데벨롭먼트 디바실란 케이 아시바키 이바스농 튼적파 아장아 나글렌 드슴농아 임증담 아서 노포르덤남 롱서런 치즈 테디아다마 테르록페너 아루츠즈 아서 리넉 웨크싯 파랏 늑라 농자 야리즈츠 Nagland is a nunkuma aluyumba, Sangjang lijang lu ayumba, Tikagi young loba oxidum, si atakba, a sir, au maparan, Yamalatis a runokauze lamang satamalier, idem unuktum, pilem satup, a sir, alumli mabangungi angazaka penchi aruba, shisatu tumji, amshia, usitum, young lobajer runoka, dayotak, the sindaktaba, runokse, a sir, idem jajanga, pi takam litatsa atama, manani ayungza. Iba sindungya digital governance asir atangji sindung tumdak metalokur tendekar asir tungdibang maparan tumji GIS mapping mobile nung achamdakar data usangtam pandanba asir local naport mi shilam akiba itamji alitsa. Iba sindung nung department official dam yimcheng linear dam asir self-help group nungi zingsam damda aru atan. National Sindong Andhra Pradesh State Nong Tinzakpa Zingsam Dami Life Ripranga Liasa. Nagle Nongi Paralympian Hokkaido Hot Doshi Semai Anu Mira Dasinga Tungtuda Men's Shotboard F57 Category Nong World No. 1 Jinjang Tungtuduku. Dawa World Para Athletics Ranking Usang Akatsiba Nong Bata Takatsiba Ki Subidar Sema Shiba Assam Rifles Nong Ilir Pai Tamadiba Jinjangji Tungtud. Paralympian nungi mizungbubasa tawa pai adi vishis seva metala ngudit asir paya Arjuna Sambat angur lir. Anu padan kalemi asayar India nungur Rana Sunam asir Joyal Shubham dinada tanabuba asir tasimbuba jinjang nung noktaka lir. Subidar H. Hukadu Simai Men's Shotboard F57 nung World No. 1 jinjang tungdit padama G-Finisher Nifi Ryui tanangsang akatsi. Iba takuk mudat pa janga nakle nasir linak no portam nam denang sang pener arutur asir ano manani takuk pener arutur sa sushi chief minister ajong sha lias naglen sokari mla e pongshe phomya airways asir railway daksin naktapano advisor to the chief minister asizada ma shimtet iba usangya yashi cabinet secretary de madataksu asir Pa Tangdungi Pai Itam Department Dak Sindakta Pachiza Dishidangba Unaktamji Datambang Talamda Pakizadama Minister in charge Tangi Panar Arutsu. Nagaland Legislative Assembly Zingsam Dami Kajisa Angur Ibadak Alaka Panam Talila Sunutsu Kaja Magatsizada Sangdung Nungsa Shisam. State Nunga Census Kamerjanasir Mitsertanet Tinzakba Sindungdak Ajamdakar Kiyojindam Zuluba House Listing Asir Housing Census Maparanji Chief Minister Nefirio Official Kidang Akialias Social Media X Nong Chief Minister in the Portam Nang Mepishia Ashibaji Iba Maparan Zuluza Adama Arudam Enumerator Dam Den Amalitaba Usangdam Shitak Medadaksta Mepishir Census Official Dami Iba Ida Samir Dashinong State Nualiba Kipung Ki Ajakchi Sama Arutsu Ibai Agashwani Kohimanungi Tanu Sangagatsir, Usangdam Takarabano Madad Nira X Handles AIR News Alerts Asir AIR _ Kohimaji Anidakang Ano Iba Usangya News On Air App Asir YouTube Channel AIR News Kohima Achanga

0: 当麦登拉的子，麦宗西拉的子。
1: 好你
2: 啊！아스나기우상아정바오늘가정바서울수발리바가나는방아시고이바에아가시바니고히마마방트럭아쿠아동바랑클미다운아수시아우신동양야드머아우농다종
3: 이바야아가시바니모극종아스나기아스나우성아서울신동발랄라담고히마능이욕바앙아시오구마나니당로컬탈런신동농담마사스니키마웅템사장아그나든바앙아데

0: 이 룩스
1: 단나
0: 이바 물룽슨즈 다룽바다날라지 아스눅다 알리즈딤 다빌름을
1: 쉬다가고
0: 바녹드면은 알러 디아농이 금속바 드금드 우츠 이바인당 아시즈 아수시지 드물룽농 다룽바 툴룰리아스 이바용지 이다스나 아시즈 아수시 다스바 녹증농 마스 사사마리바 타날라듬 금속자 아수시 아우츠라울 아이카디 바이 기차 다감당 마스사가 비 기봉 드나 든라 가자 인약바 마바듬 인당 우츠 아이가 당리어 아스라주다 아스나올리마 장아 월 알살마 월 아데누듬든 이바 인당 준비당 아상상농 바룽 이바 인당 굴리아시 아스이당지 늑지이마 증암든 아상을 이등지 다늘라 노르미 마마 독슬라 그지용 이듬지 아스노 선망 질리어
1: 허니 이바 선망 제스노기 코타가 무사마 제사리즈가 유트 농보고다 종라 아우츠 아우락 다종가 알리바지 담마염미알리어 용치앙 증름듬미염미야 약다 콩시스디다 강아당 빌라하빌리머
0: 허니
1: 미카녹랑 티 토콜트넷컴 몰롱염슨농 무증 아우 베프티스 아로고듬 신든 신답당 방송 티름 뜻받음 롱롱 무슨 보바 방송지 임 아작라니 사유증이 아우즈 달름드다요고요
0: 아우니
1: 이바 달름 뜻바 농적이 든저걸 아노 미가 녹랑 토콜리얼 트넷컴 아우몽당 골든 조블리 아몽바 마방보 클럭 메모리얼 판 카 든저가 이바 센지 바이블 스쿨 아서 아르츠 아트나우 와 알리바 킹덤든 사유증이 바농 암시즈람드다요자
0: 하오니 이바용장 단르파누기 이바인당 골리지 아스눅든 람사드벌마스노 당아시야마지 아누 이밤지 만느니당 알로아 주고 아밤 아우바티스 아르고몽당 신디나리 아몽바컴 감미가녹랑두고 느트란나가 마스지바지 들람드파롱농 디냐츠 동디방디바지 신티니얼 미신판 든럭스 들름드빠지 리아스 야마지 아스노 아망리 눈이 아승기자 아망바기 드브리다 마빌미 당알당아 그사 드금듯 오상다 중인당 아시즈 아스노 아우츠라우라 당하듯바 아슬 드장라바지 리아스
1: 아우니
0: 이바지당 마스사가 알리마 다나부바 라라마방 드슴 아이가 눈 니숭듬 아야와라 아슬 다시락 딤듬다 부발랄라기 강시바 오상 앙아시아 금미가 녹랑 두고 리얼나 그마 아우 몽땅이야노 쓴 쓴바 녹랑가 디에리아가 쓰바 오츠 농지리얼 안우 그 사금 벵골노 아야와라기 딤듬으름나마 쓴바 드넘 이바마 방지 보아지 아이가 쓰쓰쓰디 벤을 욕바 오츠 농즐와리얼 이듬 마바다 중 임야야 아우츠 아우르다 아긋바 드미임 짝라지리얼 아슬 이바야 아스노 아우츠라 월가 아수시 고낭 아슬 아스노 아약 아노지 단나 이바 가사 아약지 아스노 이쁜을 자자즈바지 아슬 인약즈바지 아노 강아당 동디방디바지리얼
1: 아우네 치치야 크리스타 아까바 이바지 마사마라 단나 보두야 이바 가사지 아스노 이 마스라볼라 이바당 뜸마디바 진장농 아스노 이 인약뜻서바지 정말미보 아슨 아우키남 이바 마운거지 림석사당러고야
0: 하오니 하오니
1: 아우르미 크리스탄님스 아키족바든 아노 가가치사츠 앙아족바 다시뜸드듯 그마가 당아야리츠 아슬컴족스 빌마 승르마바 인약바닥알라가 아노 알리마구낭낭상 마리시 아슬룽스나 마분부
0: 하오니
1: 아지우다사가 승르미 아우키남 알리마 군앙 아슬 군앙 능상 두두시 아이가 아가자고야 알리마 임드님리농 마운가 뚫루아가즈 아슬 룽선진디 모아즈
0: 하오니
1: 아노 아우키 능이 다시 듬드들 메스라 임스스 다종 다칼 아슬 뚫루 아이가 아독닥즈 아지우다 아우르닥 아자키 물롱알람 아자키 아감수부 아슬 밈마당 알고 이파트 모아즈 아슬 다우지농 단네다시

아스나키 디아머인 아이어 장아 그나든바 앙아시다기 마네니 드네다 코미니처 동바든 칼레미 구이마능이 욕바 오상점 앙아시츠 이빠야 아카시바니 먹극중